0: FM 드래그 밴 뉴스 뮤직 앤 엔터테인먼트 FM 드래그 밴 FM 103 메가헤르츠.
1: Well, dear listeners, right now we are going to listen to our Law Talks program. And in our Law Talks program,